0: 아야 이야주 긴 이호지 방어 프로 이야기
1: 이야기요 이야기요 이야기요 아지요
0: you are here hamish you need to in which week 이야기 이야기 이야기